0: 자고
1: 운전 좀
0: 자놓고
1: 운전 좀
0: 시아팅 그렇디 야이브라 부그러스노 문양한디
1: 우마라 부그러스노 넘비 닷던 인두 마르
0: 에티안 이게 아고 어떻게 해 빙고 가로 라카니 왜 이 두두 자놓고 이 두두 자놓고 가라 형 아고 왜
1: 고고라부 고고라부 윙댕라이 문제놓고 고고라부 불로티브 물라처럼 원드만놓고
0: 아고 고래 야이 브라부 그러스노
1: 공고만 분들어 왔던 것은 잘 밥만 먹고 모브람
0: 예
1: 오늘은 이라면 좀 나는 상태는 나이 공고만 분모이던 마음이나 모브람 분발이 안 되니까 다니 감수 모브람 부산물이 모브람
0: 이거 뭐 고가
1: Betul dari mana dengan semangat nampak ni, orang bersama kita, orang tua yang mana,
0: apa?